0: Nanook FM 빌라리사 루틴.
1: 룸미 지불어 갖다 덕보. 지불이 안 맞삭 아후시보다 주위에 입 쯤쯤바 바퐁아눈 누엔너 속바시와갓삭 이라코다린 늑담아눈 으까마 쇼시우시낙 좀 이게 이시슈지세닉 두니아 속았삼만 막흉멍멍 빙하숭멍멍 리유 늘마고다 시세만 이 아퐁 깍깍둥아눈 이라지웃 우기엄만나 누다유세풋 가비짓자각 류게 요렛 암맛딱 바롬니닉 두니니아윗 기세류 위로와사적감너쏙 너깟 가비딱피엔 히스티다릭 음루이자마사 아퐁 빙하숭욕 이시슈지세네 비시시마슛 아껌난니 마기치 속았다싹 지부리 울루인너니 깔시마각까 암맛다싹 위겐치미루 늘나고딱 아자진웃 아마트 살림 지보리미 짜코스
2: 운누아너스움미 까쿠율르핏 이마루니 투타빈니우머핏
3: 아 다살루미 쿠일리스카피미토카라
2: 아용 일락네룽기류 클리마키오스키 운누아나가르와르투 아히우시신나소 빗테카리숫 투타빈니 집싯 마마쿠율투 юм-юм аллорпассууллу лима киоск фейсбук ятиу даттавиккит ималууни писиссатит аллатториарлугит сммиссерит уна 54-01-50-симут
4: лима киоск ясит касуттулеу касуттулеу
2: премьер лиги ми унаммисут нанормиитиа каналиини аамалу виа плей спортсми малинаафигисиннааватит Unaminerit tokkaanar tumik takunaqarsinnaaput kanaalini ukunani TV3 Plus, TV3 Sport, TV3 Max, Amalu C. Nanok mediami Total Parken bigaani Viaplay Sportsikkut Amalu tokkaanar tumik isiginnaarnaqarsinnaaput. Piumaru illu ortafortiimik ingorna angullugu isiginnaaqarsinnaalugit. Nanok media nakkat kiyallikkut Nanok media TV mut ilaasortanngorit. Nelungiliuk nanok media mi TV kanale qarwit internet teqarlutillu immikkut akigilliliviginaqassallutit tassami ukiumut 2500 kroni separtarsinnaavatit TV kanalit qassit beginneritit internet tiluunniit qanoq sukkatigisoq beginnerit apeqqutaanani attaviitu 2311 mut nanok media kiyallikkulluunniit
0: nanok fm

0: Nanook FM 빌어리사루틴.
1: 룸미 지불 확대덕고 지불이 안 맞삭 후시보다 주위엔 입심 전파바 풍하는 누웠나 속바시와 갓삭 이라고 다가인 늑담하는 으까마 쇼시우시낙 금액 이시슈지세닉 듀니아 속하쌈만 마슝멍멍 빙하송멍멍 미유 늘마고다 시세만 이 다풍 깍깍둥하는 이라지웃 우기용만나 누다유세풋 가위지태각 르게 요렛 암맛딱 바롬니닉 두니니아윗 기세리 위로사적감너속 너깟 가위딱휘엔 히스티다릭 운누이자마사흥악 빙하송욕 이시슈지세는 비시시마슛 아공난밋 마기치 속하쌈싹 지불이 울루인나니 깔시마각가 암맛딱싹 위겐치미루 늘마고딱 아자진우 안맞다 셀수님 지보님이 짜꼬스
2: 운누아 낙수암미 까구유덕빛 이마루니 투타빈니우먹빛
3: 아 다셀루미 귤리스카빔이토가라
2: 아유미 락나룸기디 우클리마키오스키 운누아 나가도와또 아키우시신나소 빛짜꺼리수 투타빈니 집시 마마구유덕 Jumjumme är slappa sullo. Lima kiosk, Facebook är till detta viket. Imadun är precis så ditt ettåriga slut. SMS-rätt unga. 54-01-50-simut.
4: Lima kiosk i asid. Kasutuleu. Kasutuleu.
2: Nenok media med iPhone är nu där begagat ut. Besannat ut. I dag är sottet ut. Akidar suvisin nautit. Affär. Akidar jallu. Sidna utdua. Akidar tecken ut. Tapottari ullu. Akidar sossin nautit. Kaamadini pingasuni. Immikut. Akidar inattarangitumik. Nekarootu ut. Nenok media nekhet kielimi. Tekun rassin nautit. Tekus.
0: Nenok FM.

0: 나노 FM 빌라리사 루틴.
1: 룸미 지불을 갖게 덕복. 지불이 안 맞삭 아쿠시 보다 주위에 입심 짬밥 바퐁하는 누엔 맞삭 바슈아가삭 이라고 다른 늑담하는 으까마슈시우시나트믹 이시슈치세닉 두니아소가삼만 마슈멍멍 빙하슈멍멍 미유늘마고다 시세만잇 아퐁 깍깍둥하는 이라지웃 우기엄만나 누다유세풋 가위짓다각 류게 요렛 암맛딱 바롬니니 기뚜니니아위 기세류 이루와사적감너쏙 너깟 가위딱피엔 히스티다릭 운누이타마사아프넛 빙하슈누 이시슈치세네 비시시마슛 아공난밋 마기치소가타싸악 지불이 울루인나니 깔리마각가 암마타싸악 위겐치미루 늘나고딱 아자진우 안마트살루님 지보님이 짜고스
2: 운누아 나스워미 가구유덕빛 이마루니 투다빈니워먹빛
3: 아 다살루미 귤리스카비미토카라
2: 아용 일락내룽이류 리마키오스키 운누아 나가루아토 아히우시신나소 빛자가리수 투다빈니 집싯 마마구유토 Yum, Sharpasul, Lima Kiosk, Facebook, Yazoo, the Wicked, Imaduni, PCS, the Toya Sud, SM Missorit Owner, Fialtres, Nol, In, Haltresimut.
4: Lima Kiosk, Yazid, Casu Tolio, Casu Tolio.
2: Premier League, Kim, in a Missut, Nenok Medi, Canalini, Amalu, Via Play Sports, Medina Figis Navatit. Unam minere tokkaanar tumik takunaqarsin naapul kanaadini ukunani TV3 Plus, TV3 Sport, TV3 Max, Amalu C. Nanok mediami Total Parken bigiani Viaplay Sportsikkut Amalu tokkaanar tumik isiginnaarnaqarsin naapul. Biumaru illu ortafortiimik ingumna angullugu isiginnaaqassin naalugit. Nanok media nakkat kiyallikkut Nanok media TV mut ilaasortanngorit.
0: Nanok FM.